0: 아리아리아라
1: 아리아리아라리아리아라
0: Thank you for coming to our concert tonight. Good night.